0: 네, 잘 가세요. 정말. 고객님, 잘 부탁드립니다. 111. 106.
1: 311 27 okay, before you.
2: 와.
1: Wonderful. You're okay. You're 100 hours.